0: 喂喂哎开哎出来了出出来了哎给他拨上去呗八个八个给他拨上去咱哎我这滚滚滚滚滚滚哎哎这滚哎这滚哎这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1: 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0: 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2: 滚滚滚
1: 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滚
0: 滚滚滚滚滚滚滚滚내친구내너죽이니아
1: 아바로버리고내다말이다
0: 너죽이니
1: 나는사치시네말말말말말말